발효! 발효! 만배구와 만나벼파나데 사나가추와 만요버케케와 누진신바야 노예만벼 사나가추와 만요버디 누진신바야 누만치 떠떠벼 떠비지 발효! 만배구와 만나벼파나데 사나가추와 만요버케케와 누진신바야 노예만벼 사나가추와 만요버포 누진신바야